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제표고 우수심이 되게 딱 면제표는 저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딱 그죠 딱 그래도 스제식을 넣는 거 말이야 스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아버지 과연 이해 들어요

하자 냠바 아니 네니 니두 지다 샤로 다 조조 진스 다들 유초게 신 다 초소 소소리야 니두 양라시 자다마다마다마다 용되기도 하다 되는 순구여서래 달라 냠바다 냠에 냠바다 어주버 신부는 흔주 주버 주르베 난저라 좀바 샤오 달라 냠바니 정수 쓰면 씨바 데스 다 돈이 겁니다 가사 당부 돈이 정수 데스 안으로 들을 용도 왔다 들으셔 단디 당가 라미기 슝기 돈이 겁니다 상월월이야 외색이 냠더니 돈이 겁어 시작하고 그래 되면은 가 라미기 제주 성교 말이 다 그 뒤에 육매 외색 과차 제제 엔 뒤터네 다 돈이 겁니다 지금 다 정수 년번이 정주 쓰면 씹어대. 대양 최담제 얘네 상계의 정신도 세야겠다. 예상계 봐서 되게 공도 씹어내는 신체. 탐제다 육매를 봐. 마다고 최지 태가를 빼는 상계를 했으니 상계가 정신을 봐야 그 태가 과야 가고도 와. 따고도 써야 둘리야 삼단에 그 정신으로다 그 군섭의 정신 그 털도도 씹어 있는 육매 아니 씹어내 씹어내지. 살에 샤데버스 네이버 인도 예상계 봤어요. 되게 공부시면 사실이 대한 최대 예네 상계의 정신도 람지 주지 년비 주스면 봐 또 보고 전에 그 예상계의 인도 전에 변화 다를 줄라메 지금 들으면 나 용도 와 딜러 사제지 아니 샤버 샤버 중세면 야단이라 양도 되나 나 버트스 뭔도 경기 급리야 패지디 동아 두문구 동일 맞아 아제 각제 잡아야 자리이나 각자디 응아리 시사야 요 말이 각자 똥버디 시야 샤버지야 말이스 저 지들네버 대신도 늘레 리그르체니 냐버 샤고레스나 동아 투문기 다 다와드 잔시 귤라메 커돌라 점을로보 와니다 연대는 신이든 실사 디 땡네 마스 데니 신식디 찍벌리고도 뭔도 징스다 귤라메 식자도 찍벌리 다디 나도 야 젠셔베이나 세샤타오 어고 뉴메웨세 데 다다 아주 시네고 뉴메웨세 대당 드부사지세 뉴메웨세 탐지체베 이신이부데 미 트마데 제마제 데네고 토네데 케바다 요레디 이네 싸와 웨싸와 가서 우리 그게 정신이 트메 그래마뇨 뭐를 트메 레마뇨 찌뿌찌뿌 다다 낸줄 여순야로 낸줄 매순야로 먹고 죽도가 폐지 유유에서를 자나 낸줄 매 유진유에서를 자나 뭐지니시나 낸줄 여 뭐지니시나 낸줄 매 들으면다 자자가 알아대요 예상계 봐 세다 디인바래 최선지 얘는 상계별로 신도 남기 주지 님이 쳇으면 봐 또 보고 Nyanyanbani Dhani Harshyabadi Tedevi Nyumayvese Dini Shilaga Nabala Shadeva Mungula Gyulusu Shadeva Chanda Nyanyanbani Dhani Harshyabadi Tenya Chwetunji Yenay Sangyebe Rangshin Bae Dhani Jaya Yenay Lhayi Rangshin Yinji Tadar Tadar Dhruva Ni Mayimbar Dhokwa Go Dhruva Ni Yumkyabadi Tenya Yumchamu Nankai Ying Le Kundu Sangmu Kundu Sangbo 세대하게 윤처모 나게 인례 나가니 윤처모 서주면은 싫나시 자와집에 윤 얘네 이모 떠와 주버처모니 터도 싫음 자와대 대한 윤처모 나이 싫었다 윤지 카똥번이래 풍풍과 산재 탐지기 옆 멤버 얘네 숭도 주변 자와래 장주 지 장주 쓴 줄바 잠재도 주변 정신이 얘네 산재에 전라 규모를 규모를 이제 대소 규모 규라 대외 뒤니나 삼아매베 대미미 카다 녀바니 롱도 듀네 순지 주바 데 듀남 시야 듀네 타르심베 대한주바 오세 단 대부분도 시술이 있어요 최우선제 대만의 나발타베 이신지 샤약항 야 용수 마체베 콜로 얘네 라나메베 경고도 주바야 터지 태베 슝 태바니 믹쳐오 대한도바니 경고통 또네 콤브르 제바니 경고도 슈보 슈네 모두 주변에 무주 전부 터봐 오 대단 수준이네 소화신부 탈진배 되노 이게 콜로 초신기 살을 튕기 주거디 제 다디 안다 규장 세야가다 슝디

0: 오늘 공도 배워라 쇼 파마 심제 탐제 대다 땡교진 연도 탐제 따도동 정조 삼바 가나 수수바 대다 군지 멸롱 조조로지 땡인 중에 땡인 센세 뭐 투배 로상 겨워 르다 소자 따는 증발라 깨지 삼여 펴버로 마주신 렘바 조대 가와 파미기 내내 님부전에 타관식의 펴버 균형은 남부로 집에 인전다와 아산답여 최대 정보도 상당한 보지대 랜덴나 몰라서 숨매장 여왕매바 다도 조지 쇼 담바지대 강소 정보다 담바니 신도 사와도 댄세 푸노 신도 춘바이 담바이 내베 다시 쇼
1: 다시 델렉 남부츠 람름 쉐베 계지 균주 타웨토 Hi, you are listening to Lamri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